이렇듯이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 담아라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도련님이 부친 딸을 안이갈 수 없어 할 일 없이 춘향집으로 이별차 나가시는디 점잖으신 도련님이 대로편으로 나가면서 울음불이 없지만은 춘향과 이별할 일을 생각하니

누구 갈까 다려갈까 하사라이 울어볼까 저를 다려가자 하니 부모님이 꾸중이와 저를 두고 가자 하니 그 마음 그쳐 사에 응당 자격을 할 것이니 사세가 난처로구나 길 걷는 줄을 모르고 주냥 문제를 당도하니 그때요 향단이 요염섬섬 화계상에 동선하에 물을 주다 돌연짐을 얼른 보고 깜짝 반겨 일어서며 돌연님 이제 오십니까 전에는 오실라면 담 밑에 예리성과 문에

놓친 도련님 드릴라고 밤잠을 장만하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숨겹치고 나오면서 허허 우리 사이오시네 남도 사이바 일이 어여쁜가 밤마다 보건만은 낮에 못 보아 하니 요새 아짜제가 형제 분만 되면 대리사위 내가 꼭 정하지 한 분대

춘향을 부여잡고 해안끄라. 해안끄라. 네가 미리 소학을 찌르는 일로 내가 미쳐 마르기를 묻었다. 소모르는 말을 말아 속 모르면 말 말라니 그 속이 잠속이요 꿈속.

son chogang de da ma li chu san dol da ga da ga mo si te go chi bo je kho che ke tha son ma je ro ka to i ma wu su ga bu ge ro yo 대명이가 들어와서 네 말이 형제를 잡아먹고 다만 이 몸이 남았는데 나를 겪고 복하려 할지 대박 꺼고 발을 저 발을 떨고 날려다

제비 대왕 그 말 듣고 네 예미 애비가 금년이 나갈 적의 출행날을 폐암날을 받아가지고 가기에 그날 나가지 말라고 하였더니 기어이 고집을 부리고 나가더니 그런 뱀화를 당했구나. 명촌에 나갈 때는 출행날을 잘 받아가지고 가거라.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색이 되었는디 흥부제비 대왕전이 들어가 그 연유를 고백하니 대왕이 그 말 듣고 보은표 박씨를 하나 주는지라. 저 제비 받아 물고 멀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디 하군박 장

지간을 지내서 장성을 지내 갈성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극절이 올라간 저 마루장을 구경하고 창당문 내달라 홍광문 지내요 통관을 들어 아니 설비르기 백이로다 요동길맹지를 순식간이 지내서 강남에서 오는 제비가 포기

늙은 의주를 왔소 암남산 밤남산 청청강 융천강 파구정을 허먹구라 구성파벅월 마곡의 간동다리를 흔들 평양은 연광경 포병로를 개

담대 문밭은 나다라 칠팔패배들이긴 해고개를 너무 굴러통 제강을 벗어 남탈령 넘어오구나 두쪽 지경 삐끼고 퍼주고 둥둥떠 한 몸분전을 당도

얼마나 본보박신을 집에다 울고 이제 어린 오일라 행고야 주간인 앞에다 박신을 피르르르 내려 드리고 배운 가로로 올라간다. 흥부 마누라가 박씨를 주워들더니만 아이고 여보 영감 저 제비가 무엇인지 이것을 툭 떨어뜨리고 가요. 흥부가 저만 지서 보더니 아는 줄로 말을 하던 것이었다. 오 그거 그 약방에서 부리기를 백현두라고 부른다던망. 흥부 마누라가 보더니 아이고 여보 영감 여기 무슨 글씨 썼소. 흥부가 어디 보시 오라 본표라. 그러니까 이 제비가 강남에서 올 적이 서울로 공주로 온 것이 아니라 뺑뺑 돌아서 왔구만. 서울서 본으로 해서 그 은진으로 간 게 아니라 바로 또 본으로 청산으로 옥천으로 거기다 연산 은진으로 해서 왔는가. 본 대추 좋단 말은 들었지만은 그 박씨 좋단 말은 금시 초문인데 하여간 저먹지 않은 것을 물어온 게 이상하냐 한번 심어보세. 대장군 안손방이 땅을 깊이 파고 묻었더니 그 후 며칠 지낸 후에 이 병하는 모양을 보니 박은영영 박이로구나 순이 차차

대한 권천 노인 기생이 분명한데 박세 돈이 열었구나. 첫 번에는 까마귀 머리만 종기만 코세기만 당기만 사발만 대전만 장단치는 폭동만 건 것이 두려워.